0: 아시아나 만드로트 리샤넨 텐 3000.
1: 리샤넨 메이텐 3000 아시아나 만드로트.
0: 오리지널 440 리카 디렉토 비너스 리샤넨 텐 5150.
2: Sorry, Venus, Disseminator 150 and China 440.
0: Svakia 200, fly heading 340, vector 2000 approach course maintain 6000.
3: Heading 340, Disseminator 6000, Svakia 200.

0: 교토로치 코리아네어 수원투 라이더 메인테인 디세븐 힘프랄 레벨 150 인포메이션 되만
1: 코리아 2번트라이나 도쿄 아프로치 런웨이 16 레프트 그라비아 스완프 골프 라이벌
0: 런웨이 16 레프트 클리어 스완프 골프 라이벌 코리아네어 수원투 라이너

0: 도쿄 어프로치 디네어 2099 다이렉트 그립 디센디시 플라스 1505 그립 패킹 플라스 레벨 177 인포메이션 블루
1: 디네어 2099 도쿄 어프로치 담베이 1 스트렉터 엑스펙트 다이렉트 양이 담베이 1 스트렉터 어프로치 디에트 야스 1 골프 아라이벌
0: 클리어드 썸 골프 어라이벌 엑스펙트 아레스 양키 런웨이 16 랩 어프로치 디네어 2099
1: 오렌지 라이너 8400 디스너맨 체인 1 1000
2: 디스너맨 체인 1 1000 오렌지 라이너 8400
1: 야파미아 8664 컨택트 레이더 120 데시멀 2
3: 120 데시멀 8664 굿데이
1: 굿데이 야파미아 57 디스너맨 체인 6000 노디레이 디펜스 암티리딩 10000
4: 디펜스 6000 노디레이 디펜스 암티리 10000 디펜스 하이리터
1: 멘탈이
0: Tokyo Approach, Nikon 904, leaving vessel 163, leaving 150, we zero.
1: All Nippon 904, Tokyo Approach, Runway 16 left, expect Iris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, clear to your 12 golf arrival.
0: Runway 16 left, expect Iris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, clear to your 12 golf arrival, All Nippon 904.
1: Orange Liner 632, descend by your star to 10000.
4: Send by your star to 10000, Orange Liner 632.
1: Dynasty 104, Discernment 10 Flight Level 150
0: Descent to Flight Level 150, Dynasty 104
1: Singapore 12, Tokyo Approach, Runway 16 Left Expect Iris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 Clear to your Lutas Golf Arrival Singapore 12, Discernment 10 Flight Level 150
0: Golf Arrival, Iris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, 7000